0: 小弟，想买炸药啊？我想买点炸药。干什么用啊？
1: 炸鱼。我想买点炸药到水库里边炸鱼吃。
0: 炸鱼？对对对，炸鱼吃。<笑>小弟呀，一看你就不是我们道上的人。按我们的规矩是不会过问客人这些的。你出钱，我给货。别说炸鱼，你就是把总统府炸了。 跟老子有无关，那你到底有没有炸药啊？当然有啊，不过小弟啊，你应该知道你想要的东西有多凶险。眼下当局查得极严，我们这帮兄弟可是在提着脑袋做生意啊。今天你要是不出个好价钱，恐怕……钱我有。
2: 看看，这些够买炸药的吗？够。哎，拿。啊！哈哈哈哈哈！呀！呀！哈哈哈哈哈！呀！哇！伊萨克，大家好呀！你能不能来帮我？
3: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